사람들 아니야 소리?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전투하러 이거냐 고치였으면 산들 뭔가 니그 메이드에 만날 게 있어 봐 간식으로 그러게 니그 메이드에 나그 자라 안들게 자라 이스토에는 나한테 아슬한 바다 안타라 아마마이 온 포사이클레이에스테 안들게 포만들어